0: 명감당간 샌들 낙사들면 갔소.
1: 에이, 소중 주에서 독당 시작아.
0: 내 날이네 소중 주에서 독달라.
2: 아케.
1: 제심은 여기서 가보다.
3: 아가는 가사스 사가 내스칸데 야스레트 베드마